난 리플 가나요 더 맘미 난 그냥 가고 What is it? 민놈이야 누 What is it? 니들 피아나시오 내 지지 피아나시 난 리플 가나요 더 맘미 What do you mean to say?

0: 사냐구나 우리가 그 사냐구나
1: 에이 아도노
0: 메라세
1: 마 아도노 나미소
0: 예스
1: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
2: 아무튼이
3: 마이티
1: 파데오 아바타노
3: 디디브라이타
0: Glória a Sutânio, mano!

아직까지 말리채 너고 어지러냐지까지 and from my country I sing it like this 우디니 여호와 나 우디니 and 우체우누 Oh, Pierre, Nana, Brabra, Nana, Brabra, Dassi, Brabra, Nana, Wombrenye, Bedi, Hini, Wayamu, Benatifa, Yamu, Nana, Kasawai, Kasawai.

지내 지나면 호세하오지. 이 프리머리 산트리는 미양 호세, 왜디 오비아를 하모다. 이제 오미아 우지에미, 에베사는 카치로서, 에니아우나 야메데오, 에베샤시, 에베샤시. 야메 오니오 하모다. 엄마 오니에 앵크로포뇽.

0: 함께 살고
1: 저자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